막 장이 아니고 왜 웃고 담아 타야 조립인가 급히 뭔가 화를 놓고 보가 원어 와가 타나 타고 아직 그 완전한 누가 와미기 돌아 막 장이 아니고 왜 웃고 담아 타야 조립인가 급히 뭔가 화를 놓고 보가 원어 와가 타나 타고 아직 그 완전한 누가 와미기 돌아 Don't move the chemo, savvy, never ever have a woman.